0: 才咯。两句诗包啫，我就明白晒啦。
1: 哦，边两句啊？
0: 你话寒窗独守，空负月华圆啊嘛。
1: 哎呀，大姐不必见笑啦。大姐啊，现在风声咁紧，我唔翻屋企噶啦。我话你听，江下远城就系、是。